0: My Hits.
1: My Hits.
0: Coming to your radio.
1: This is My Hits.
2: 믹신다 데스탄 지원 왓은 두루꿀 난 민지 왔다 일수 클레이디켄 라이크 스페이디켄 릴리스 레피언.